0: 보론이 드르마마
1: 마춤
0: 보도파야슬
1: 끝내나
0: 마블라우랑스 산코팔리나이제여
2: 능스르마트 가시브 승리리 피네가 허접나 아카 사투바나트 비나나오 능님은 컨타네사이
3: 앙님은 토라이나 소나키 부스마타리
2: 능마 칼람느 산댕
3: 앙둥세 콘타이 오르는 산댕
2: 네 아우레네사이
3: 소마이나 능 아삼푸리 소마이나 아이능 아삼푸리 정니 저남 틸리 대마 대샤 하즈 할라 정니 갤라그라 쿨리 바이뎀 라이시 뎀 라이 마사댕 마이 하이라 휠라 비바르 Semkut akan awal semai dah kada kabar deng sudem bar. Pung beliau dah umat dah saya milu dah metai kondang. Orang bari awal zip sunara bazulah bazulah geledeng. Kulum bay.
2: Zabat muzang kontai bi, nungana? Tanya pung bay, nasi sani jeng mak kalam sandeng.
1: Jeng sani jeng bisa metai kondang sandeng.
2: Nunggu, nungni munga mak kontak renai? Are you near life, Mumbai?
4: I'm near Mumbai, Dr. Demalubara.
2: There, it is up, they say.